0: 소라빈디 단계도 바라숲 쌍계 조남돌이 조남나 조조바누다리 교도디 다이리너의 비리나기 소라빈디 단계도 바라숲 쌍계 조남돌이 조남나 조조바누다리 교도디 다이리너의 비리나기 소라빈디 단계도 바라숲 엄마리 바니몸 엄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옴 엄마리 바니몸 엄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옴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옴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옴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옴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오마리 밤에 옴 오마오 모마오 모마오 모마오 모마나니자 마디사와하 엄마마나니자 바디사와 엄마나니자 바디사와 엄마마나니자 바디사와 엄마마나니자 바디사와 엄마마나니자 바디사와하 엄마마나니자 바디사와하 오마오 모마오 모마오 모마오
1: 那祝大家这个身体健康万事如意身心健康福慧圆满那刚才念的这个特别有念的 Omani Baby Home 还有加了一个长寿咒、哦、尤其这个世代就比较会短命、哦、将来的人会100多啊130 150、哦、那个时间还没到、哦、普遍是这样的但现在就是以这个咒来加持希望大家都能长寿健康、哦、长寿还要健康长寿不健康也是很痛苦的事的、哦所以那么这个就所以 Om Amanani Ja Vati Savaha、哦、这个是属于长寿咒长寿佛啊无量长寿佛的咒啊无量寿佛的咒人啊、哦、所以那么这个长寿佛有他有报身的佛跟化身的佛啊、哦、那么所以这个他又不同他有很多有千百亿的跟观音一样有千百亿化身啊、哦、那么所以这个啊、哦、那如同刚才这个这个夫人所讲的也就是一样啊不管阿拉的化身耶稣的化身圣母的化身啊那么这个这个什么孔子的化身老子的化身释迦牟尼佛的化身观音的化身地藏的化身普贤的化身啊每一个人都众生有无限都可以朝向啊不管有没有都可以朝向啊都要当作有希望来行啊那佛是欢喜的啊跟各宗教的是不一样的啊那每一个人都可以做佛啊众生皆有佛性都可以圆满。我们的快乐吃喝穿财名色的快乐既然可以生得出来一定有方法让它圆满除非它就生不出来。啊所以这个叫佛性啊所以一般不能搞错的啊所以佛性是说我们的快乐可以圆满所以这个叫佛性。所以我们那天有一个出家人我们自己的出家人他说所有的法都有佛性我说乱说嘛不能乱说的啊只有众生才有佛性。啊、哦、那么所以那么这个花草树木它是没有佛性的啊、哦、所以不要搞不清楚啊、哦、那么所以这个它可以生它是没有命的啊、哦、除非这个灵啊这个鬼神啊或者是什么生命体进去它才会成为一个生命体啊、哦、拜九刀公啊拜什么九刀公啊拜什么金刀安啊公买晒他这样还拜骨头吗拜骨头啊金刀安啊买晒拜啊拜个对位买当心行呢啊，精神那哈，这类人呐，死呐有做的善德哈，啊死了后，伊个功德嘛有啊，化水脉跟动啊，意思也就是讲，你求什么，伊咪满你的愿，啊伊那都无路用，你安那个求，伊嘛无法，伊都无作用啊，所以赶快啊，所以这生低级的生命，他是很无奈的，可是他转无量边里面，无量劫里面，他还是会慢慢转到高级的，所以从上到下，下来又到上，没完没了。那所以这个就是我们要面对的啊、哦、所以怎么样当中去圆满不要搞这没完没了的没完没了啊、哦、啊众生需要没关系也可以陪着他玩。
2: 上次、哦、上次我跟你报告一下。所以
1: 每个众生的无名呢我们是可以这样。
2: 上次我跟你报告一下啊就是说我们曾经在槟城办那个亚洲书法国际展嘛啊、哦、国际书法展。那个时候我就写了21度母对对就是全开的写了21幅的度母传、
1: 哦、
2: 然后呢我跟上次报告后面的事情 啊就是那个时候我后来、啊、我就是在那个时候吃了一个午餐然后包了一个便当、哦、然后我到吉隆坡去上飞机嘛结果在那个时候、哦、就是应该讲说我那个便当带到高雄的时候才发现到在我的包包